0: 계란 뜨파 양대 뿌에레
1: 양대 찌만에
2: 뜨는
3: 유발 차이지 에르볼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5: Hay iguales guanches.